0: 어디 사선도지라가 얘기동 교매 파산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하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빈 다삼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라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 베 릴람 케사라 존지 량인기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규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편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세교지 소니 증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세마 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편디 개사라 괴베 년도 쇼
1: Stay up to date on the latest issues of the day with MS Now. Get breaking news, expert analysis, and in-depth coverage of the stories that are shaping our lives.
2: This is absolutely a story of national importance.
1: From Morning Joe to the Rachel Maddow Show to the Briefing with Jen Psaki.
3: That is what media does. They hold power to account.
1: MS Now is your source for news, opinion, and the world. Search MS Now on TuneIn and start listening today.

네, 사손 도지라가 예기동 교매 파상 봉기 불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결지 마메 챙기 파상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두웨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를 라덴 도르지 뷰인더라

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와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와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 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다라